0: 同你饮杯圣嘅意思哟。
1: 饮啊，唔好啦，小白菜。啊，虽借酒消愁，愁更愁。你又何苦咁消极摧残自己咧？唔好饮啦。
0: 我系都要饮，我系都要饮。
1: 话唔好啦。
0: 二少，点解你咁唔上面呢？你唔同我饮，好啦，我唔会自己饮嘅咩？
1: 我都知道你好难过啦，小白菜。